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부르레뚱땅

이발 똥깍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줌 하루 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